쳤네. 자 바라 당나 자 갔나 야 녹라 당나리 있잖아. 능아 좋아라 지능아 글씨 봐. 나 루갈이 지나 간섭기 자 갔나 있잖아. 자르 어 가말 수치 봐. 능 좋아라 자르 에 에자르 에자르 나 살때 나 자대 아 자마시키 비종 쳤네. 자 녹라 당나 이제 바라 당나 자 갔나. 능아 좋아라 지능아 글씨 봐. 자르 에.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세로 짓고 복일 낙식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성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0: 피어고고고도도
1: 아우
0: 남의 궁예가 누워 쓴듯 어른이 희라 나를 살릴거나 양만세 실록시와 화탁 편장 구하리며 그런 수다를 만났으며 나를 구원 허리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단무해춘 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으른다.